토마스 크퍼스토프의 음성으로 조지 거시인의 Day You Left 들으셨습니다.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잠을 청하다 어둠 속에서 엥 하고 모기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함께 모기를 잡는 사이다. 문정희 시인의 글이 생각났다고 4291 쓰는 분. 저도 밤새 크게 한방 물렸어요.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멀찍이 대면대면하게 아우 더워 그러고 떨어져 자던 부부도 이 모기 이 녀석이 나타나면 힘을 합하여 모기를 잡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유 참 좀 선선해지나 했더니 늦더위가요. 또 열대야까지 참 처서는 지났는데 게다가 뭐 이번 주에 태풍 변수도 있고 소나기 비 소식 좀 날씨가 습하고 꾸물꾸물합니다. 건강 관리에도 좀 신경 쓰시고 이럴 때 체력 훅 떨어질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잘 쉬고 잘 드시고요. 또 날씨 소식에도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가정음악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또는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어요.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도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공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같은 곡을 청하셨어요. 드뷔시의 달빛. 뭐 이 곡은 모든 분들이 사랑하시는 언제 들어도 환영인 곡인데요. 7631 쓰는 분 아직 가을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또 6116 쓰는 분께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 우리 딸 선생님이라서 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가정음악을 방학에만 공유할 수 있어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에 딸이 제일 좋아하는 드뷔시 달빛 신청한다고 지난 8월 10일에 사연을 주셨는데 따님이 방학 중 요거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7631-6116 쓰는 분께 커피와 함께 드뷔시 배달하는데요. 그에 앞서 번슈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I Feel Pretty와 차차 이 두 곡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입니다. 라베크 자매예요. 카티아 라베크, 마리엘 라베크의 피아노 듀오 연주 그리고 드뷔시의 달빛, 클레르 들린, 조성진의 피아노입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클로드 드뷔시, 클레르 들루인 달빛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번슈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I Feel Pretty와 차차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아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4403 저랑 통했나 봐요. 달빛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정기 연주의 준비로 지치는 날들 오늘 출근길 유난히 힘든데 응원의 선물 같다고 연주에 정기 연주의 준비로 힘드시군요. 달빛으로 마음의 위로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연주의 준비 잘 하시고요. 5318 밤에 듣는 달빛은 고독을 느끼기에 좋고 오전에 듣는 달빛은 집중하기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8778 최애 곡이 나와서 아이 등원시키고 주차장인데 그대로 얼음이라고 하셨어요. 4403 5318 그리고 8778 쓰는 분께 달빛과 함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클래식 나는 클래식 잘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에게 툭 던져주기 좋은 클래식 한쪽 드뷔시 달빛 아닐까 싶습니다. 낯설지만 어렵진 않아 들어봐 이렇게 오늘 플레이리스트는 낯설지만 어렵지 않아요 친하게 지내보자 요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그렇잖아요. They All Left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음성도 시원했고 조금 전에 그 피아노 듀오 연주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이어서 달빛까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클래식을 전도하실 때 오늘 저희 유튜브 요 방송 2시간 이렇게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흐 이어질 텐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파티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6 이 곡도 사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라서 1악장 프렐루디오 2악장 루르 3악장 가보트와 론도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무반주 발린 파르티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6 중에서 1악장 프렐루디오, 2악장 루루, 3악장 가부투아 론도,

생각만 해도 저도 힘든데요. 오늘은 그냥 백화점 문센이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거기 점 찍고 오는 걸로 만족, 뭐 적응 이런 목표 세우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한번 가보자. 어떤 데인지 그렇게 좀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길요. 아이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0990 쓰는 분께 시원한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9902, 몇 개월 전에 친구가 묻더라고요. 너 클래식 듣고 있는 그 프로그램 이름 뭐야? 그래서 아침 출발이랑 가정음악을 설명해 주셨대요. 너도 한번 들어봐. 좋아. 93.1 콩 앱 다운받으면 돼. 이렇게 클래식 FM과 함께 가정음악 소개했는데 언제부턴가 들었나 봐요. 전에 만나서 밥 먹는데 무심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프로 좋더라. 9시 하는 거. 이상하게 그 말이 왜 이리 반가웠는지 지금도 듣고 있겠죠?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뭐 프로그램 뭐 좋다는 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가까운 사람이 그거 좋더라. 너무 좋잖아요. 왠지. 뭐 다른 거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나랑 좀 맞았네, 얘가. 이것도 맞았네? 이런 느낌 받으셨군요. 9902 쓰는 분 고맙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죠. 그죠? 커피도 한 잔 보내겠습니다. 가정음악 9시 32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테오르보입니다.

1600년대 초반 몬테베르디는 이탈리아 만토바에 머물면서 오페라 작곡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피렌체에서 처음 등장한 후 몇몇 음악가와 귀족들 사이에서 오페라는 혁신적인 신문물로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몬테베르디 역시 처음 시도하는 오페라였기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었죠. 대중적으로 친숙한 오르페우스 신화를 바탕으로 40 종류에 달하는 악기를 사용해서 화려하게 곡을 써내려가던 그는 이 막을 작곡하던 중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에우리디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오르페우스가 부르는 아리아, 뚜세 모르다, 그대는 죽었는가에 어떤 악기를 사용할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죽음과 하강, 깊은 슬픔, 그리고 부드러운 위로, 이런 이미지들을 잘 그려낼 음색이 뭘까 고민하던 몬테베르디가 문득 한 악기를 떠올렸죠. 묵직한 저음을 내면서도 섬세하고 따뜻한 음색을 지닌 악기, 바로 테오르보였습니다. 테오르보는 류트족에 속하는 저음 현악기입니다. 기타처럼 줄을 튕겨서 연주하고 생김새도 류트와 비슷한데 지판을 짚는 목 부분이 류트보다 훨씬 긴 악기예요. 악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악기 길이가 무려 1.5m에서 1.8m나 됩니다. 또한 테오르보는 보통의 류트와는 다르게 길게 뻗어있는 지판 끝에 제2의 줄감깨집이라는 장치가 달려있고요. 이 줄감깨집 안에 몇 개의 줄이 더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 줄들이 류트보다 더 낮은 묵직한 저음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16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처음 등장한 테오르보, 기타로네, 티오르바, 투오르바 이렇게 다양하게 불렸고요. 낮은 음역을 소리내면서도 음색이 무척 부드러워서 어떤 악기와도 조화롭게 잘 어우러졌습니다. 더구나 베이스 선율과 그 위를 채워주는 화음까지 동시에 연주할 수 있어서 테오르보 한 대만 있으면 오페라 아리아나 독창 노래를 반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테오르보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높은 악기였어요. 테오르보가 대중에게 인기를 끌면서 테오르보 반주법, 쉬운 테오르보 학습법 같은 책도 출판됐습니다. 하지만 류트조 악기들이 사라지면서 테오르보도 한동안 잊혀졌고요. 고악기 연주가 부흥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 이후 다시 테오르보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 영국 웨일스 출신의 작곡가 스티븐 고스는 세계 최초로 테오르보를 위한 협주곡을 작곡했어요. 류트 연주자 매튜 워즈워스의 협연으로 음반을 녹음하기도 했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테오르보였습니다.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 중에서 뚜세 모르타, 그대는 죽었구나와 심포니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테너 카림 슬레이만 그리고 아폴로스 파이어라는 미국의 시대악기 앙상블이 함께 연주합니다. 테오르보 연주의 윌리엄 심스입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로르페오 중에서 뜨세모르타 그대는 죽었구나 그리고 신포니아 연주였습니다. 테너 카림 슬레이만의 음성이었고요. 미국의 시대악기 앙상블 아폴로스 파이어가 함께했습니다. 테오르보에는 윌리엄 심스였어요. 이번에 조금 전에 들으신 이 연주가 참 사실 아폴로스 파이어라는 미국 시대악기 앙상블도 새로운데 이 들으신 곡이 들어있는 음반이 2019년에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성악 솔로 앨범으로 수상을 한 그런 앨범이기도 합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테우르보라는 악기를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서성육님께서 음악 그리고 이 코너가 저에게는 신가음 문화센터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정준 작가가 소개해주는 이런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새롭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윤은구님께서는 요즘 테우르보 하면 근래 몇 번 내한한 인상 좋은 토마스 던포드가 떠오른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토마스 던포드가 테우르보라는 악기를 저에게 아주 편안하게 또 친근하게 소개해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희님 7월에 한 바로크 음악회에서 테우르보 연주를 직접 듣고 보셨다고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시군요. 기린처럼 긴 목을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팔이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연주를 하려면 음악 그리고 테우르보를 만나셨어요. 9935 쓰는 분, 요즘 강릉 시내 횡단보도에서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신호 기다리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에서 대한민국이 여행하기 좋은 나라구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맛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이렇게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구나 느낍니다. 9935 쓰는 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강릉 커피가 더 맛있을 수도 있지만 정이에요. 정. 자, 이번에는 프리드리 하트만 그라프라는 작곡가의 첼로 협주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낯선 이름이죠? 프리드리히 하트만 그라프. 플루트 협주곡이 더 잘 알려진 그런 작곡가인데 이 첼로 협주곡 상업 레코딩, 상업 녹음으로는 좀 드문 그런 연주 오늘 한번 만나보시죠. 프리드리히 하르트만 그라프 첼로 협주곡 D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얀 포글러의 첼로 라인하르트 괴벨이 지휘하는 뮌헨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리드리히 하르트만 그라프의 첼로 협주곡 D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얀 포글러의 첼로, 라인하르트 괴베를 지휘하는 위넨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7510 쓰는 분입니다. 남부지방 거제 통영지역 수해 피해 돕기에 소정액을 기부하셨다고 빠르게 복구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하는 마음을 담으셨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정말 저도 어쩌나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방법이 어떻게 되나 좀 찾아봤더니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 가능하고 전국 농협 창구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9월 30일까지 통영은 거제시는 10월 말까지 모금한대요. 그리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특산물 답례품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뜻이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911 쓰는 분이에요. 아내랑 꽉 막힌 올림픽대로 같이 출근하면서 가정음악 접한 지 벌써 두 달 됐다고. 9월부터 새로운 일을 아내와 같이 시작합니다. 걱정 반 기대 반 떨리네요. 다 잘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화이팅 하라고 꼭 좀 말씀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6911 쓰는 분 정말 정말 잘 되실 거예요. 제 주변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같은 일을 시작해서 한 10년 지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두 사람이 의가 좋아졌는지 어려우면 그리고 그 고비를 넘으면서 야 일도 잘 됐지만 두 분의 사이를 보고 너무 부럽습니다. 6911 쓰는 분 일도 두 분의 관계도 업그레이드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6911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응원의 의미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구스타보 히메노와 룩셈부르크 필하모니 공연이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마리아 누에냐스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구스타보 히메노의 지휘로 드보르자 교향곡 7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의 중심에서 독자적인 사운드를 구축해온 룩셈부르크 필하모닉과 구스타보 히메노의 깊은 호흡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구스타보 히메노 이분이 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지휘자더라고요. 2012년에 워낙은 로얄 콘서트바우 오케스트라 수석 타악기 주자였는데 몸이 아주 아픈 마르시 안손스 대신에 지휘봉을 그냥 갑자기 잡게 되면서 극적인 데뷔를 한 그래서 여러 오케스트라에 이제 초청되고 아바도나 베르나르드 하이팅크에게 멘토링 받으면서 지휘자 기반을 다진 또 반가운 그런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번 F단조 작품 10 중에서 2악장 알레그로를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의 연주로 듣겠습니다.